0: everyone can be a rock star. TRL, The Rockin' Life.
1: 창희야,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